사단은 베르사다는 반나스르다는 아마다는 세네 암마레토 사르 사헤브지덴 다르샨느 이시나는 정키야 찬데붕겐 죽고 죽여야 탈른 타름 까제까르 불러지 와해 구루 불러지 시카다 만니와 마테유치 마테 파트다 라카야프 와해 구루 हे अकाल पुरखन अपने पंथ दे सदा सहाय दातार जियो श्री ननकाना साहेबन।